0: 有什么？
1: 发财！发财！俺那红袋别碰袋，俺黑囊袋的，就是昆明给，就是。
0: 是是是。
2: 이거 그렇지 아이씨
3: 잘하겠다 백화가 얘 또 큰데 그 아파임 당겨팅 여태 개뜩 얘도 고아이 아이 알키름이기만 가라이
2: 에센 장풍시야노스 데우데그 막사튼 아감제 임벨고
3: 소아이 식계릭들을 교식계 식사 오스텝 주르파람아
2: күлкөдүн келгендермен эч бир катышы жок әйелім катысы бар
3: қойшы ағай
2: эй我吃个辣椒在宣传呀！
0: 这是谁？
4: 那个中餐的小儿子嘛，发财。
5: 多少钱？
6: 20块钱。
5: 啊，20。
3: 好。
4: 妈。
5: 啊？
4: 买瓶仓鼠不？
5: 嫌咱家老鼠不够多，还往回买。
4: 那买一个这个不？
5: 不，这长到哪年才能长大？
7: 这是修身兔，它长不大，永远这么可爱。
5: 嗯，我养一年都不够炒一盆菜的。
4: 妈，这是宠物，就是用来可爱的。
5: 咱家骆驼不可爱，走。